0: 그래서 레코드나 더 걸어 와드 문어 막걸리야.
1: Oh yes.
0: 내 앞에라 보너스 내니 이게. 어떻게 뛰게 될까 이 단어 이 다리에. 코리아과 시리기 기름이로 보이리. 여러분 어떻게 뛰어도 이쁨이. 너무 무보 갖고.
1: 내가 내 단어.
0: 내가 내 단어.
1: Yes.
0: 너스코 더 어렵게라 마우르. 너스코 더 어렵게라 사타리 by the way. 예. 나 어디 하리 위기래가 스토크가 시리기 그리가 나리 뭐.